0: 아빠.
1: 가야. 너희. 몸 더 말라. 나 너만. 네 몰라가 내가 말가서 하건가. 세이 목을 못 박고 술도다. 그게 꼰다나 따가. 나 미안해 이 모야 나이 만.
0: 아빠.
1: 나가 나가시 마마니요. 우리 안 나시.